행각이 절로 가네. 식불감이 밥 못 먹고 진불한 석 잠 못 자니 이게 모두 다 임그리운 다시로구나. 앉아 생각 두어 생각 생각 끝일 날이 천이 없어 무진 간장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하도

0: 말아 대하나에 벌어준 옷 맞다 대운다 나저라 아영 언어도 저려진 어느새 잠에가 바르타긴 아시나 호시나 마오요 바라땡 안보
1: 안에 등 흔들어 마이 선보